0: Hola.
1: 이제 다음 콜롬비아 다른 방송사.
0: 아, 시작. 네. 네.
2: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도나조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
0: 예.
2: Es un placer, Ace. Muchas gracias por acompañarnos. Para Ciudad K-Pop es un honor poder conversar contigo antes de tu visita a Colombia. Queremos hacerte tres preguntas que nos permitan conocer un poco más de tu historia y de la persona que hay detrás del artista.
1: 이제 여기서는 이 방송 세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이제 에이스님의 성격과 모든 일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.
0: 네네.
1: Listo.
2: A lo largo de tu carrera has vivido momentos de mucho reconocimiento, pero también cambios importantes y nuevos comienzos. Mirando hacia atrás, ¿hubo algún momento en el que sentiste que tenías que redescubrir quién eras como artista?
1: 지금까지 지내셨던 커리어 중에서 뭐 많은 일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일을 겪었을 텐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아를 다시 성찰하게 되는 그런 한 계기가 있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.
0: 자아성찰. 저는 근데 아무래도 조금 투어하고 투어를 하면서 많은 이제 해외 팬분들을 만나면서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런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스스로 깨우치고 배우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.
1: Cuando realizo los tours, y más que todo en Latinoamérica, que es lejano a Corea, me cuenta de muchos cambios en las cosas que debo mejorar. Entonces, en estos tipos de tours, me hacen descubrir también muchas cosas e intentar cambiar, mejorar, y para eso dar todo lo mejor posible.
2: Los fans suelen recordar a un artista por una canción o una presentación, pero ustedes recuerdan a los fans por momentos muy específicos. ¿Hay algún encuentro con algún fan o alguna experiencia durante una gira que haya cambiado tu manera de entender el impacto que tiene tu música en la vida de las personas?
1: 팬들은 아티스트를 어떤 노래나 쇼로 아티스트를 기억을 하는데 반면 아티스트들은 팬들을 어떤 특정적인 상황들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은데 투어를 하면서 어떤 특정하게 기억나는 팬이나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.
0: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가 팀 활동할 때 이제 저희 그 팀 로고나 뭐 저희 에이스 이런 이름을 이제 막 타투를 해서 몸에 새기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막 저희 얼굴을 이렇게 정말 크게 만들어서 이제 공연장에서 이렇게 막 들고 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좀 응원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
1: Cuando trabajaba en equipo, había fans que se tatuaban en su cuerpo con el logo de